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늘 두던 곳에 뒀는데 갑자기 쓰려고 하면 없죠. 뭐 아주 흔하게는 꼭 양말은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없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고요. 뭐 그렇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책이 있는 줄도 몰라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그래요. 아주 깨끗한, 예, 깨끗한, 예, 서점에 있을 법한 그런 컨디션으로.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이제 학기가 끝나고 교과서를 이제 헌책방에 이제 어렸을 때 가서 이제 팔곤 했는데, 어,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 이거 이제 새 거잖아. 구겨지지도 않고, 네, 낡지도 않고,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Consequence of Love, 6144님 청해 주셨고요. 잉그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영웅은 가까이 있었네요.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 손선영 시청해 주셨고요. 담손의 공방에 예쁜 하루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 담소네 공방의 예쁜 하루까지 들었고요. 9559님, 기적의 차중콜 한잔 마시고 매일 차디 목소리 들으며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은 떨어졌었는데요. 문제 오류로 중복 정답이 인정되면서 잃어버린 점수를 찾고 합격되었어요. 와우,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와우. 네. 아, 물론 뭐 이 결과는 959님의 열심히 노력하신 그 대가이겠지만 또 그걸 또 그 자전거랑 연결시켜 주심에 또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네. 아, 곳곳에서 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예, 요즘도 열심히 저희들은 차중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9528님, 형님 아침 일찍 운동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음악 앨범 듣고 있어요. 다 같이 11시쯤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집 대장님인 9살 딸이 죽어도 싫대요. 나가기가 귀찮대.

일요일은 요리이사 하시면서 그 직접 라면을 끓이시는 그런 패턴인가? 어린이용 선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선택하셔서 좀 달래보시는 게 어떨까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Mr. Big의 To Be With You, 5190님 청해 주셨고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세 곡입니다.

0: 여러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를 마무리합니다. 0713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정미라의 초여름 듣고요. 3부에 뵙죠.

0: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치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대체 할 땐 어디로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6950님 사연인데요. 저희 남편은 정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집안에 좋은 물건이 좀 들어왔다 싶으면 여기저기 친구, 회사 동료, 이웃분들께 나눠주기 바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도 쓸만한 것들도 다 남들한테 갖다 퍼준다는 겁니다. 휴지, 물티슈, 참기름 이런 거는 우리 집도 쓴다.

폴킴의 너를 만나, 루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까지 들었고요. 5192님, 얼마 전 결혼한 누나가 매형과 함께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심규선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아이유의 반편지까지 들었고요. 4703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한 친구가 늘 웃고 있고 늘 모두에게 친절해서 도대체 노하우가 뭐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맛있는 걸 많이 먹어. 모든 친절함은 탄수화물에서 나와. 그러는 거 있죠. 원래 다이어트를 하며 자연스레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어쩐지 제가 짜증이 많아졌거든요. 친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막 끊거나 뭐 확 줄이면 짜증이 많이 확실히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적절한 탄수화물은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떡갈비 세트 드립니다. 이건 단백질인데 괜찮으실까?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듣겠습니다. 김주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

0: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3: 이연의 음악 앨범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멋진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흐름 더딘 구간은 있지만 전반적인 소통은 괜찮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월계 1교에서 월릉 분기점 쪽으로 1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여파로 도봉 지하차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쪽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짧게 막힙니다. 강변풍도 구리 방향 방화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하고요. 이후 마포대교부터 다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호대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작업 영향 받습니다. 반대쪽 반포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짧게 주춤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에서 한남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수산시장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 대행진 식식이.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 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뭐라든 호평과 후원 점수 주시길 바라면서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애인파

자,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감사하게 주신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담배 뭐 당연히 좀 줄이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서 요즘 MZ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술도 잘 안 먹고 예, 적당히 먹고 자기 관리에 그 신경 많이 쓰는 걸 보면 저희들이 배워야 돼요. 예. 진짜 회식 때 술을 잘 안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술값도 줄고, 예. 제가 거의 이제 제가 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술값 이렇게 안 나왔지 봤더니 술을 안 먹더라고요. 예. 아, 거의 제가 다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기를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랑 전화통화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1대1로 전화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근황과 함께 저와 통화를 원하시는지 알아볼 거예요. 코너 속의 코너 질문도 있는데 이 젠슨 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화제를 일으킵니다. 저번에는 이제 치킨 회동으로 이제 우리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쌈소 예 바로 이제 삼겹살과 소맥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무슨 회동으로 할지 어디서 할지 한번 여러분께 추측을 한번 예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 다음에

0: 하시는 거 진짜 자주 봐요.
1: 아 그래요? 그 할명수 한번 나오셔야죠.
0: 아니 불러주셔야 가죠.
1: 저희들은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0: 어 진짜요?
1: 예.
0: 저한테 아 진짜 네 한번 예. 나가겠습니다.
1: 예예 원영 보고 싶어요 진짜로.
0: 아 진짜 한번 라디오도 한번 가겠습니다.
1: 예예 예. 라디오 나오시면 또 기자님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0: 네.
1: 예예 예. 아 진짜 우리 저 리센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0: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 그래도 기대는 했잖아요.
0: 아 기대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기대하고
1: 예.
0: 사실.

0: 얘기하겠습니다.
1: 심하게?
0: 아, 근데 저 진짜 요즘 체감하시냐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지금 명수 선배님이랑 통화함으로써 확 체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명수 아빠, 명수 아빠.
0: 명수 아빠랑.
1: 그래요. 알았어요. 저도 원양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그래요. 아, 목소리도 예쁘고. 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원양 젠슨 황이 누군 줄 알아요? 젠슨 황?
0: 어, 알죠, 알죠.
1: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에 치킨 회동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 얼마 전에 저 삼겹살 쌈소 회동했거든요.
0: 맞아요.
1: 만약에 젠슨 황이 세 번째로 우리나라 온다면 무슨 회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치킨, 삼겹살.
0: 김치찜.
1: 김치찜. 알겠습니다. 자, 젠슨 황이 세 번째 방문한다면 김치찜 회동을 한다고 우리 원희 양이 네. 밝혀주셨습니다. 원희 양.
0: 네.
1: 너무너무 고맙고 빠른 시일에 한번 봐요.
0: 네, 젠슨 형님도 명수 아빠도

0: 자, 두 번째로 연결할 분은요, 파라나 이사님이신데, 군산에 사는 로운이 아빠입니다. 명수님 최근에 군산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근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명수 형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제가 군산 갔다 온 거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그 형님 그때 오셨을 때.
0: 네.
1: 정준하님하고 오셨을 때.
0: 예.
1: 그때 다 다음 날에 갔어요.
0: 네.
1: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가지고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0: 예.
1: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박명수님하고 하정수 그
0: 정준하
1: 네 정준하님하고 같이 왔다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0: 아.
1: 그 얘기를 들었어요.
0: 저희가 가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집으로 아니요, 가서 저희가 집
1: 근처를 자주 가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좀 한가했었는데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아,
0: 제 고향이 군산이에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군산이 낳은 연예인 중에 저 대표적인
1: 네 맞아요.
0: 알고 계시죠?
1: 네, 존경합니다.
0: 아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가요?
1: 네, 제가 많이 알려주고 있죠. 박명수 형님이
0: 예.
1: 지나치시라고.
0: 자랑스럽나요?
1: 네, 자랑스럽습니다.

0: 아, 술안주인데요.
1: 술안주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네. 이근하님은 젠스빵이 나중에 왔을 때 세 번째는 족발 외동을 할 거라고 예 네. 재밌다 재밌다 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저 로운이 잘 키우세요.
0: 예 고맙습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는 0326님 연결해 볼게요. 아, 친구가 남자친구 생긴 뒤로 저랑 안 놀아줘요. 너무 서운해요라고 하셨는데 닉네임 삐삐님. 삐삐님.
2: 안녕하세요.
1: 박명수 아저씨예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아저씨한테 왜 전화했어요?
2: 친구가 안 놀아줘서 너무 서운해서 문자 보냈어요.
1: 친구가 왜 필요하죠?
2: 네?
1: 친구가 왜 필요하죠?
2: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1: 예.
2: 뭐 카페도 갈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1: 혼자면 안 됩니까? 꼭 친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저는 친구 없는데요. 있는 친구도 끊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2: 아, 그래도 친구 있어야죠.
1: 아, 그럼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전 친구 없어도 좋은데요. 친구 있어야 됩니까?
2: 있어야 돼요.
1: 있어야 돼요. 지금 네. 계신 곳은 어디예요?
2: 부산이에요.
1: 부산?
2: 네.
1: 그만해라. 남자친구가 왜 필요하노? 시끄럽다, 아이가. 아니, 근데 삐삐님.
2: 네. 네.
1: 남자친구랑 같이 놀면 되잖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다시 젠슨이 우리나라 온다면 무슨 회장을 할까요?
1: 불고기.
0: 불고기!
1: 네.
0: 아, 불고기 회동 이유가 있다면요?
1: 제가 불고기 좋아해요.
0: 알겠습니다. 본인이 불고기 괜찮은데?
1: 괜찮죠? 불고기 좋아할
0: 네, 알겠습니다.
1: 거예요.
0: 예. 우리 저 삐삐님은 젠슨 왕이 3차 회동 때는 불고기 회동을 할 것이다.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친구랑 잘 지내요.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너치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바보.

0: 자, 이제 마지막 모실 건데요. 허서준 군인데, 아, 14살이면 중1이에요, 중1. 아, 요즘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저 전화 연결이 되는데, 서준 군,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어,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1: 네.
0: 어, 아저씨랑 전화 통화하고 싶었어요?
1: 네, 너무 왜, 하고 싶었어요.
0: 왜요? 궁금해서 그래요. 왜요?
1: 주말에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번 꼭 전화해보고 싶었어요.
0: 어, 어떻게 재미있어요? 어때요? 듣기에?
1: 아, 너무 재밌었어요.
0: 어, 어떤 게 재밌었어요?
1: 어, 아저씨가 말하시는 것도 재밌고, 네. 어, 사연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0: 아, 근데 저 서준이 엄마 아빠한테 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왜냐면 박명수 아저씨 채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아유, 고마워요, 진짜로. 서준이가 우리 애청자예요. 고마워요.
1: 아, 네.
0: 어, 근데 우리 고민이 있어요?
1: 고민이, 네, 있어요.
0: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아저씨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아빠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요.
1: 그 제가 지금 맨날 주말마다 코딩 거기 대학교 다른 데 가가지고 좀 수업을 받는데.
0: 네.
1: 그게 좀 요즘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혹시 이제 다녀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0: 네.
1: 그게 좀 고민이에요.
0: 어, 엄마 아빠한테 상의해봤어요?
1: 상의는 좀 해봤어요.
0: 엄마 아빠 뭐라 하세요?
1: 그래도 네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0: 코딩을 왜 배우는 거예요, 근데?
1: 어, 엄마가 한번 해보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0: 어, 근데 지금 어려워지니까 재미없어요?
1: 살짝.
0: 아, 코딩이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거죠?
1: 네.
0: 아, 글쎄, 이게 재밌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쉽게 가다가 중간에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네.
0: 아저씨도 그랬어. 아저씨도 포기한 거 많아요. 아저씨도 뭐 이렇게 뭐 공인 중에서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다가 포기했어요.
1: 아.
0: 응. 꿈이 뭐예요? 꿈이. 장래 희망이.
1: 그 저는 대구 선수랑 대통령이요.
0: 대구 삼수가 뭐예요?
1: 배구 선수요?
0: 아, 배구 선수. 아, 죄송해요. 네. 귀가 안 들려 갖고. 배구 선수하고 대통령이요?
1: 네.
0: 글쎄 그 코딩하고

0: 본인이 원하는 꿈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그죠?
1: 네, 맞아요.
0: 배구 선수를 하려면 배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1: 네.
0: 뭐 대통령이 되면은 코딩을 잘하면 좋을 수는 있죠.
1: 네.
0: 어떻게 생각해요?
1: 뭐 그래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하고는 싶어요 저는 그래도.
0: 아 하고는 싶어요?
1: 보니까.
0: 예.
1: 네.
0: 근데 저는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저씨가 중학교 때 지금하고는 환경이 다르지만 뭐라도 하나 배워놨어야 되는데 못 배운 게 너무 지금 한이 많아요. 그때 피아노를 좀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아.
0: 저는 그때 이제 아저씨 때는 집안이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피아노 칠 여유가 없었지만 그 음악에 미쳐서 그걸 계속 친다고 했으면은 부모님이 해줬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준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어떤 거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네.
0: 그러니까 코딩도 배우면서 아, 진짜 너무 재미있고 나중에 내가 뭐 프로그램 만들어 볼 거야, 게임을 만들어 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하나를 만들어야 그게 서준이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코딩은 하나의 그냥 툴, 도구인 거니까 그 도구를 잘 사용하고 싶으면 배우시고요.
1: 네.
0: 아니면 나는 배구 선수나 다른 게 하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1: 아, 네.
0: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뭐라도 하나 꾸,

0: 보고 한 것 같은데. 서준아.
1: 네.
0: 너 젠슨 황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1: 네, 알아요.
0: 그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야? 뭐 하는 사람이야?
1: 그거 CEO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0: 젠슨 황 아저씨가
1: 네.
0: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치킨 드시면서 회동을 했고,
1: 네.
0: 두 번째는 삼겹살 먹으면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과 얘기했거든.
1: 네.
0: 그러면 나중에 또 젠슨 황 아저씨가 또 오면 무슨 회동을 할까? 처음엔 치킨, 삼겹살, 이번엔 무슨 회동을 할까? 오면은, 한국에 오면.
1: 그래도 한식을 먹을 것 같긴 한데.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1: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0: 김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막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0: 아줌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적 기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0: 방송 30분 늦으면 그때도 애교를 넘어가 주실 건가요? 네. 어느 정도로 애교를 하면 넘어가 주실 건가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7648님의 신청곡 G.O.D의 난 좋아 그리고 윤하의 말도 안 돼.
1: 아, yeah. A little bit of G.O.D's flavor.

그래서 생각이 나면 물을 주고 또 내킬 때만 햇빛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유칼립투스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유주나무가 떠나갔죠. 금전수는 아직 괜찮은데요. 퍼플드림? 얘도 이제 슬슬 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꽃시장에 가고 있어요. 알아서 잘 크는 금전수로 몇 개 더 사려고요. 저 이번엔 잘할 수 있겠죠?

그 금전수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 커다란 트리 같은 얘가 하나 있습니다. 또 오렌지 자스민, 그리고 또 하나는 관엽수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참 이 식물 이름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아, 닥터 닥터 듣고 왔는데 정말 누가 이 식물 전용 의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좀 이렇게 케어 좀 해주고 좀 살려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 애들은 이 물 주는 주기가 비슷해요. 금전수만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 주고 나머지 애들은 일주일, 그리고 해가 좀 센 기간에는 한 5일에 한 번씩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진짜 큰 빅백을 하나 사서 빅백에 그냥 제 모든 물건을 다 넣어놓고 다닙니다. 네, 뭐 노래 안 하는데도 그냥 인이어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놔요.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꼭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냥 빼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럼블피쉬의 아이고.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은은하게 불편했던 일, 또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전부 털어놓고 가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추의 1과 2분의 1.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2069님께서 인천에서 엄마랑 언니랑 만두 가게 운영합니다. 폴디 목소리 들으면서 만두 만들고 있어요. 날씨도 더운데 스튜디오는 시원하신가요? 항상 힘내시고 라디오 오래 해주세요. 플레이브에 그런 것 같아 신청합니다. 만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만두를 주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기 많이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요. 두부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팥 이런 거, 그런 호빵 이런 거, 찐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그리고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아이돌.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DJ 폴킴입니다. 오늘 3, 4부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Hands up 함께 할 예정이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간단한 사연 이런 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허정원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는 3부로 금방 돌아올게요. 어디 갔으면 안 됩니다. 박지훈의 유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 있겠는데요.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8km 어렵고요. 안성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1대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더 지나 안성휴게소 진입로 갓길에 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둔내터널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봉평터널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요. 이후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Hands up! 주말 Hands up!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듣고 있어요. 오늘 저녁엔 요거 먹을 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이니까요. 선물 다들 꼭 챙겨가세요. 3547님께서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중이에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자고 하니까 넷이 모두 폴킴의 가요광장을 외치네요. 역시 친구끼리 통하나 봐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신청합니다. 아, 이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바로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오, 맛있겠다. 주말 핸즈업 9963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엄마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저희 부부의 취향을 저격하는 이 노래 듣고 싶네요. 악뮤 아이유의 낙하. 어머니는 지금 우리 애들 잘 가고 있나, 언제쯤 도착하려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착하면 꼭 연락 한번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박세인님께서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핸즈업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이 멜로디 아시죠? 이 멜로디의 귀여운 포인트 안무가 화제였던 챌린지의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앙탈 챌린지, 2번 하회탈 챌린지, 3번 인형탈 챌린지, 4번 헤비메탈 챌린지. 5분 추첨해서 팥빙수 드릴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마룬5의 슈가로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주말에는 좀 고삐를 풀고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0: 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먼저 그러면 우리 원혜진님이 묶어주신 이 두 그룹부터 만나볼게요. 제키와 투어스. 오, 제키의 커플. 네, 요거는요 전성기를 상징하는 국민급 인지도 곡 중 하나, 그쵸? 잭스키스의 전성기였죠. 당시에 10대 팬덤 중심이던 아이돌 음악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도 넓게 알려진 대표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요 노래는 사실 제가 이 시대의 케이팝을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붙습니다. 네, 요거는요 제가 또 이게 사연이 있는데 제가 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0: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0: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됐어요.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오늘은 레전드 보이그룹과 지금 레전드를 찍고 있는 보이그룹들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릿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보이그룹들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만날 곡은 언타이틀의 책임져. 네, 90년대 후반 한국 힙합 댄스 음악 흐름 속에서 인기를 끈 곡이고요. 언타이틀 특유의 거친 에너지와 스트릿 감성을 잘 드러낸 대표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살짝 깔아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보통 제가 들으면 알긴 알더라고요. 반복적인 훅과 랩 중심의 구성으로 대중적인 흡입력이 높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한번 슥 들어보자면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저희 다음 노래는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네. 레드레드. 아, 이거는, 네, 저희 코르티스. 저희 가비 슈퍼라디오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르티스.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을 지금. 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지금 대항마로 나오는데요. 공개 직후부터 국내 음원 차트,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고요. 반복적인 훅과 날카로운 비트, 그리고 일부러 거칠게 만든 그런 사운드가 특

네,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피날레는 역시 밴드로 마무리해야죠. 걸의 아스피린 그리고 CN블루의 러브인데요. 아스피린은 사랑의 아픔을 직설적인 비유로 풀어낸 90년대 중반 한국 록밴드 걸의 대표 노래고요. 당시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보기 드물었던 대중적인 록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운 곡입니다. 또 CN블루의 러브는요, 그 이별 후에 남아있는 미련과 감정을 모던록 사운드로 풀어낸 CN블루의 대표 히트곡이고요. 이게 단순히 록이 아니라 그냥 대중적으로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멜로디 구조로 해서 히트를 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곡 바로 듣고 올게요. 걸의 아스피린, CN블루의 러브.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방금 들은 노래는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었습니다. 저희 뮤직배틀 올드앤뉴에서 퀴즈 내드렸죠. 촛불 하나, 길, 어머님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보이그룹을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이분들 하면 아무래도 짜장면이 생각나죠. 네, 정답은 바로 1번 GOD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요,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닉네임 또는 휴대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잠시 후엔 주중에 소개 못한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에게는 로맨스고 누구에게는 시트콤, 누구에게는 스릴러인 6월 14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겐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컨텐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간직하지 말고요. 사연 좀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기대 잔뜩 하면서 미련한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게요. 저희 이상민 님이요. 밖에서 음료 들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갔네요. 아침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얼른 좋게 넘기려고요. 파이팅! 아이고, 이게 아픈지도 몰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한 게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 아픈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사실 그 상황만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에, 조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창피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다들 잊었을 거예요. 상민님 괜찮습니다. 안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미숙님이요. 남편의 장점을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머리가 아프네요. 그만해야 하나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혼이잖아요. 미혼으로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결혼 생활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진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노력이. 남편의 장점. 그래, 내가 오늘부터 저의 장점을 적어야겠어. 진짜. 적어야겠어 했는데 이제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6월 14일 한 달 됐는데 머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만해야 되는지 고민한다. 그러면요, 너무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나를 사용하는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무대응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 그래 힘들었겠다. 아 그만 좀 찡얼거려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혼자 폭발을 해버려요. 혼자 폭발을 하다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인데 이미 뭐 진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듣다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계속 들어줘요. 친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그렇게까지 감정을 쏟을 필요 없다라는 거, 쏟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뭐 나중에 뭐 오해가 있다라면은 풀어야겠지. 저는 8797님이요 해야 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뭐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요, 저는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알겠는데 이건 내 사생활이고 조금 불편해서 안 알려주고 싶어라고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삐지는 건 삐지더라도 어쨌든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보단 한번 삐지고 뭐 이렇게 다투고 하더라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깨톡 비밀번호는 물론이고요, 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시고요.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상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성근 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남산만큼 나온 저의 배를 보며 매일 달리기에서 빼라고 하네요. 자기가 모아둔

0: 경륜함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륜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4부 시작됐어요. 저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멀리 촬영하러 안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연 더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저희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다시 미련 남았던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향 님이요. 가비님, 주부는 휴일이 쉬는 날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전 가족들 먹일 반찬들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오이탕탕이 먹어봤나요? 방망이로 탕탕 때려 양념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여름철 밥도둑입니다. 다음 반찬은 물김치 하려고요. 어때요? 저 주부 구단 냄새 좀 나나요? 오! 아니요, 반찬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밥도 제가 해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와, 반찬을 만든다.

춤추며 열심히 하길래 이젠 지원을 해줘야 하나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문가 가빈님의 빛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착한 아이라 엄마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라고 하길래 내일부터 제가 알바라도 하나 더 뛰며 딸을 도와줘 보려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민님,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응원이에요. 네, 엄마가 이제 지원을 좀 해줄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한번 해봐. 이 말 자체가요. 다른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 엄마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 감정 하나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울에 춤 배우러 가겠다고 중학생 때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근데 아 엄마가 반대하는구나. 그럼 나 혼자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제가 도전하니까 엄마가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도와준다는 게 많이 투자를 해주고 많이 신경 써주고

그냥 길을 열어주는 거? 그냥 그래 다녀와. 그래 학원비 내주시고 그런 게 저는 그냥 엄청난 도움이었고요. 더 이상의 어떤 서포트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음이 내가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씩 딸이 춤추는 영상 보여주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좀 남겨주세요.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K-POP 같은 춤 나오면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요즘은 걔네들이 춤을 잘 추더라.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엄마가 나랑 말이 통하네. 엄마가 나랑 관심사가 맞네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의 어떤 조언이 빛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영민님,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따님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그래, 엄마가 지원해 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2905님, 초6 학생입니다. 장염 걸려서 며칠 못 먹다가 가족들이랑 뷔페 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 7살 동생이 자는 바람에 엄마 아빠랑 주차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배고픈 배를 붙잡으며 보내봅니다.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7살 동생이 자는 바람에 엄마 아빠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야. 왜냐면 깨워가지고 울면 싫거든. 그게 더 힘들거든. 제가 육아 너튜브를 잘 봐서 알거든요. 그냥 기다리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깨우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2905님 어떻게 장염 걸려가지고 며칠 못 먹다가 지금 엄청 먹고 싶었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애기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살짝 쿡쿡 찔러봐. 안 울게.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쿡쿡 좀 찔러봐봐요. 네, 저도 장염 걸려서 며칠 못 먹다가 막 먹는 그 느낌 너무 잘 아는데요. 조금 기다리면 맛있게 뷔페에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김은수님이요. 도서관에서 콩 들으면서 독서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책 읽는 분이 자꾸 웃는데 저랑 타이밍이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슬쩍 그분의 휴대전화 살짝 봤더니 가비의 슈퍼라디오 듣고 있네요. 역시 도서관에서도 인기 짱이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진짜로? 아, 근데 도서실에서 독서하면서 읽을 만한 라디오... 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자만추했다니 너무 좋네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또 다른 청취자를 자만추했다라는 이 사연이 너무 귀엽고 좋거든요. 아, 이렇게 또 자만추한 사연 좋네요. 우리 청취자들끼리 만나는 인사 같은 거 하나 뭐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 인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333 군님이 신청해주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0: 3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3: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죠. 스트릿 연애 파이터 하는 날. 요즘 솔비님과 정영님이 연애 사연에 점점 진심으로 과몰입하는 중이시잖아요. 스포 살짝 해주자면 이번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미라클들 다들 오셨습니까? 일요일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가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미스터 라디오 6월 이벤트. 이 이벤트의 열기가 매일매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됐네요. 와우.
0: 점점 이렇게 영어 표현이 아주 점점 일취월장해지시네요.
1: 와우.
0: 네.

0: 아,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오미연 간만에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고 양윤비 씨.

0: 어이, 거기 스탑. 못 보던 장난감 친구가 놀러 왔군. 나는 미라 행성을 지키는 전설의 카우보이. 거기 지금 우디야. 내 이름은 우디. 자네도 정체를 밝혀라.
1: 헤이 헤이 헤이 카보이, 진정 좀 해. 우디 만남은 우연이 아니겠지. 나는 비식행성에서 날아온 우주비행사 버즈라이트.
0: 혹시 우리 미라 행성에 청취자를 노리는 건가? 그렇다면 단 한 명도 내줄 수 없어.
1: 걱정 마시게 친구. 내 임무는 미라클에게 피식 웃음을 두 번 선물하는 거 친구. 알겠어? 나와 함께 가겠어? 무한한 미라의 공간에 전념하러 출발.
0: 이번 주에 미라클에게 영화 관람권 선물도 드렸던 바로 그 영화 짜장라면 꽁트로 다시 꾸며봤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장난감들의 모험과 우정을 그린 이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윤정수씨 보기 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토이 스토리, 2번 러브 스토리.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해서 짜장면 1 플러스 1 보내드립니다.
0: 자, 우리는 힌트곡으로 이 영화의 OST 함께 듣고 올게요. You've got a friend.

0: 4155님 집에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무작정 나왔는데 아 갈 곳이 없네요. 일단 좀 걷다가 카페에 들어와서 디저트 먹으면 미라를 듣고 있어요. 이대로 주말을 보내긴 아쉬운데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아 막상 나가니까 딱히 뭐 할 것도 없죠. 참 그게 참 그렇죠. 자 카페에서 디저트 먹고 해가 조금 질 때쯤

0: 떼수건.
1: 아, 떼수건. 기억났어요.
0: 떼수건하고 또 뭐죠?
1: 떼수건이 기억났어요.
0: 떼수건과 예. 비누입니다.
1: 비누를 사셨군요. 네. 예. 자, 아무튼 우리 정답은 2번 남대천이고요.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오석재님, 딸아이가 갑자기 하갈을 접겠다고 종이접기 세트를 사왔어요. 기말고사 잘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갈 천 개를 접겠대요. 참나, 그거 접을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0: 따님이 예. 그 공부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봐요.
1: 예.
0: 공부하는 시간에 하갈을 접겠다면 공부는 적당히 시키시고 네. 좀 더 이렇게
1: 다른 거
0: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 네.
0: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해도 또 공부 잘한 애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도 또한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게 또 낫지 않겠어요.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네.
1: 네. 아무튼 우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1738님. 매일 오며 가며 잘 듣고 있어요. 두 분 정말 능숙하고 현란한 어휘가 인상적이네요. 정말 콤비 짱이에요. 우리 1738님의 단어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현란합니다. 콤비 짱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1: 네.
0: 야, 두 분의 콤비가 짱이에요. 이거겠죠?
1: 예. 네.

0: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영어가.
1: 그럼요.
0: 요즘 아이돌들이 영어를 뭐 진짜 외국 사람보다도 잘하죠.
1: 아이 그럼요.
0: 그러니까 영어가 그냥 영어예요.
1: 예.
0: 근데 우리 때 영어는 한국어 영어였어요. 예.
1: 그렇지. 약간 뭐 약간 콩글리시 같은
0: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 가비 씨도 영어를 막 하는데 귀에 들려요.
1: 아 그렇군요.
0: 제가 훌륭해졌거나 가비가 잘 굴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근데 저는 후자 봅니다.
1: 네.
0: 가비 씨가 잘 일부러 굴렸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귀에 들어오는 영어 랩.
1: 영어 랩
0: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 생각해 보다 보니 아 보통 그게 앨범의 인트로에 많이 나와요. 앨범의 인트로.
1: 예.
0: 그래서 아 앨범 인트로에 영어 발음 좋았던 것들

0: 순간의 모든
1: 오류 하나 잡아드립니다. 네. 제가 96년이라고 네. 어림잡아 얘기했는데 94년이에요.
2: 94년.
1: 32년 된 노래입니다.
2: 네.
1: 그래도 뭐 샘플링 빠라라라라라라 이런 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어, 쿨이 또 이렇게
1: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2: 이런 느낌이었군요.
1: 기억 못할 수 있는 그 준명 씨란 분이 또 함께해서 예, 랩을 예, 했었고 예. 또 우리 유채영 씨 예. 안타깝지만 네. 네. 유채영 씨도 네. 또 함께 그렇죠. 처음 나왔던
2: 네 분이서 원래 쿨은 네 명이었었죠. 네. 예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유리양이 들어오면서 이제 네. 이 집에서 네. 네 바뀌었죠.
2: 그리고 윤정수 씨가 인트로라고 생각했던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1: 프롤로그
2: 예 네. 그렇습니다.
1: 더 쿨의 프롤로그.
2: 좋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또 첫 번째 네. 번호겠죠? 예, 프롤로그 좋습니다.
1: 좀 길었을 거예요. 아. 두 개를 붙여서 한 어. 6분 가까이.
2: 어허.
1: 전파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2: 아, 아닙니다. 왜 전파 낭비죠?
1: 아, 제가 또 이렇게 예. 골라와서 예. 두 개를 연속 들어서.
2: 어, 예. 제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1: 아닙니다.
2: 제 추천곡을 들어보세요.
1: 왜냐면 제가 이제 두 개나 했으니까 예. 쉬세요.
2: 우리 윤정수 씨가 또 뭔가 한국스러운 영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2: 이제는 또 오히려 한국어가 세계에서 또 이렇게 먹히는
1: 네.
2: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1: 그래서요?
2: 예. 이번에 코르티스의 새 노래를 제가 또

0: 글이 있는데 도가니 사리기, 팔랑기 팔랑기,
1: 어.
0: 눈치나 살피기, 넘어가 울타리, 궁뎅이 가리기, 주변을 살피기, 쿨한 척척하기 등등. 우리 또 이 우리의 언어를 또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가.

0: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1: 잘 만들었네요.
0: 네, 우리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들이 이분들의 영크크

0: 샤인머스켓이고
1: 금방 물르니까는 재배를 못합니다.
0: 그리고 아니 인기가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다 그걸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네, 이제 그게 많이 팔리니까. 근데 저는 검은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 농가 여러분들 검은 포도 좀 만들어주세요.
1: 그 샤인머스켓을 해놨으면 그거 드세요.
0: 아, 샤인머스켓보다 저는
1: 자꾸 샤인머스켓 힘들어서
0: 캠벨 포도가 맛있어요.
1: 힘들어갖고 만들어놨더니 까만 걸 내놔라.
0: 옛날 그 뭐랄까 그 시골에서 할머니 집 옆에서 그 따먹었던 그 포도의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발 좀 일반 포도 좀 만들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역시 또한 남창희 씨 개인의 사견이다.
0: 아, 개인 사견이죠. 맞아요. 저만 개인의, 저만 먹고 싶은
1: 개인의 겁니다. 혀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다시 예. 한번 얘기해 드려요.
0: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결국에는 포도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 알갱이 있는 거를.
1: 참 성격하고는 자. 야 그냥 샤인머스켓 대강 갈아서 먹어.
0: 그 느낌이 안 나요. 자, 우리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정 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외에도 한쪽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이제 2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3부에서 Sunday Show Me The Music으로 돌아옵니다.
1: 케비스 크래프엠 50채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지금도 노면이 젖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절정인데다 사고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쪽 경부선 충청권인 옥산에서 청주 안성 부근 이동량 꾸준한 데다 더 올라가선 판교 5차로와 양재 5차로 모두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진출입 차선인 만큼 부근으로 크게 더디고요. 서울 시내로 진입하셔도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가까이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메디힐

0: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0: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0: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0: 극단 무화에서

0: 뭐 예. 자, 양탄자를 깔아봐. 얼른. 뭐래 폭풍이야. 뭐 이런 거는 예. 아 좀
1: 아니 그냥 시간 맞춰서 제일 맞는 시간에 있길래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 더빙판이었던 거죠. 갔더니 온갖 아이들의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선데이 쇼미더 뮤직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OST 특집. 네. 신청곡이 소개가 된다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는데요.
3: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혜진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를 보겠습니다. 슈렉 OST 스매시 마우스 올스타임 신청합니다. 슈렉 같은 남편.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네. 일요일 4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썬데이 쇼미더뮤직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를 또 골라주셨나요?
1: 7255님께서 뮬란 OST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리플렉션 신청합니다. 어릴 때 영어학원에서 배웠던 팝송 중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뮬란 DVD도 사서 영화를 20번은 넘게 보고 가사도 달달 외웠었어요. 라고
0: 뮬란
1: 했어요. 뮬란
0: 약간 그 중국 예 애니메이션의 느낌이었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실사 영화도 나왔었죠. 예. 그때 유혁비가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썬데이 쇼미더뮤직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썬데이 라떼 퀴즈 드릴 시간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은 동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하면 주토피아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라떼 세대에겐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고립된 인간 아이가 고릴라의 손에 키워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영화고요. 윤도현 씨가 이 영화의 한국 버전 OST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하면 이 대사가 유명하죠. 윤종수 씨? 정말 똑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타잔, 2번 수잔. 자,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카페라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소리를 쳐서 동물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1: 동물들과 어떤 대화하겠죠. 어차피 말을 못 배웠으니까.
0: 아니, 예. 그렇더라도 뭐 야! 뭐라든지.
1: 야는 우리 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0: 그러면 저기 안
1: 돼. 자, 아무튼 예. 윤도현 밴드의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썬데이 라떼 퀴즈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 타잔이었고요.
1: 네.
0: 금방 듣고 온 노래도 윤도현 밴드의 타잔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윤도현 씨가 조금 한국적으로 이것도 소화를 했네요.
1: 어, 그럼요.
0: 한국인. 이렇게 하고.
1: 오리지널은 어떻게 한다고요?
0: 근데 난 이렇게 해도 예. 동물들이 모이는 것도 이상해.
1: 예, 영화잖아요. 예. 예. 자.
0: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1: 온다든가. 어, 예, 힙합 한번 불러도 되고 뭐. 예. 예. 좀 더 크게 부르고 싶었겠죠. 예. 그렇죠. 저 멀리서도 올 수 있도록. 자.
0: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1: 예.
0: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할까?
1: 우후!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겠죠.
0: 유후!
1: 예. 르브르브! 뭐 이렇게 해서 해봤겠죠. 예. 예. 자.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카페라테 받으실 당첨자 10분 명단은요 미스라디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4: 대체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엘리베이터 안. 맨 앞 구석에 서 있다가 띵! 1층에 도착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내리는 동안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게 될 때가 있죠. 남이야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든 말든 다들 내리기 바쁜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배려였는데 그걸 딱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때 기분은 뭐랄까? 마음 한구석에 배터리 한 칸이 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하루도 이런 소소하고 다정한 순간으로 채워졌길 바라면서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빅마마 기분 좋은 날 6월 14일 일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6년차 미국 유학생이에요. 3393. 이번에 드디어 박사 수료를 하고 잠깐 방학이라 한국에 왔는데요.

본인이 뭐 가꾼 채소나 또 본인이 담근 김장김치 이런 거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신 분 같거든요. 과일은 왜 샀어요? 이러시지만 그러니까 진짜 식사 초대 한번 하시면 기쁘게 오셔서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도 빈손으로 안 오실 것 같은데 뭔가 또 한 아름 또 들고 오시지 않을까.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위아래층 이웃 간의 정이 넘치니 자랑하실 만합니다. 4810 닭고기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식탁 위 물김치 맛에 깜짝 놀랐어요. 허연서 씨. 분명 할머니표 물김치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만드셨대요. 와, 맛있는 음식은 손맛이 대를 이어 내려오나 봅니다. 아마 저도 언젠가 이 칼칼하고 시원한 물김치 만들 수 있겠죠? 부디 그러기를 바랍니다. 허연서 씨. 먹어보면 그 맛을 기억하니까 참기름, 들기름 세트 허연서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주문 커피소년.

이 잠에 관한 고민이 없어가지고 언제든 마음먹으면 잘 수 있어서 그런데 그분은 좀 예민하신가 봐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잘 때 고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 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에서 계속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꼼짝도 안 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침대 반경 1m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여기다가 이제 식탁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미니로 해가지고 여기서 먹을 거 다 먹고 탈탈탈 먼지 털고 다시 옆에 놓고 음료수 여기 놓고 그러시나요? 아니 그분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아무튼 새로운 습관 멋진 것 같아요. 1311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년 연애가 끝났습니다. 20대를 모두 같이 보내고 이제 30대인데요. 제 손으로 끝냈지만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자녀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

0: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996년 1월 3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은퇴를 선언했던 그들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굿바이.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가며 뜨거웠던 초여름 더위를 잠시 식혀줬습니다. 서울 시내는 비가 그치며 대부분의 도로가 빠르게 말라있지만 충청권 곳곳 아직 빗길인 데다 정체도 더디게 풀리고 있는데요.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청주 분기점과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부근으로만 한 번에 25km 구간이나 막혀 있고요.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 북공주 분기점부터 정안 또 차량 터널 부근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길에서 밀려 지납니다.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부근 3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 부근 1차로 사고 여파 성동 분기점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 강남순으로 성산방향 봉천터널 한 4차로는 사고 차량으로 차단된 만큼 차로 잘 살펴서 진입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유명!

0: 아침 숙녀 예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233 할머니가 빙수를 정말 좋아하셔서 제가 주말만 되면 모시고 빙수 데이트를 합니다. 다음 주는 말차 빙수를 사드리기로 했거든요.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와, 진짜 부럽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다는 거, 모시고 다니면서 이 맛 여행, 물론 이제 집 근처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건강하게 맛 여행을 다니시는 걸 즐기실 정도로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럽습니다. 아유, 그리고 할머니로서는 또 얼마나 주말을 기다리시겠어요. 이야, 푸딩 세트 8233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선셋 뮤직 함께해요.
1: 어, 김연아 씨,

이정현 씨, 딸이 엄마하고 둘이만 놀러 다녀서 서운합니다. 아이가 한창 어릴 때 제가 바쁘게 일만 해서 그런가. 엄마처럼 가깝게 지내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 사랑한다. 딸이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 신청합니다.

6593. 이번 여름휴가 때 30년 지기 친구와 1박 2일 서울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단둘이 여행은 처음이라 진짜 기대돼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0: 박보람 세월이 가면 노을 함께 들려드렸어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총 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지주 시티호텔

가뜩 빗길인 대소 분기점 부근으로 속도 뚝 떨어져 있고요. 부근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빗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 휴게소 일대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는 밤 10시 무렵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의미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런 노래 한 곡씩 다 있으시죠. 그런 노래 생각하면서 오늘 일요일 밤 힐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볼륨을 높여요. 여러분의 반려곡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곳에서 들려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9: 함께해요.
7: 이카운트
6: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예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숙님, 약밥 하려고 잣을 샀었는데요. 딱 만들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다 먹었나 찾아보니까 범인은 남편이네요. 아 정말. 어머 그 많은 잣을 다 드신 거예요? 웬일이야. 약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그 안에서 풍기는 그 대추의 단맛. 대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잣도 많이 넣으시고요. 강나영님은 지난주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속이 쓰려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만성위염이라 약 먹어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당분간 커피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커피와 함께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커피 없는 삶은 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유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근데 빈속에 커피 먹는 게 위에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마 나영님이 하루의 시작을 커피와 하지 않으면 이 만성 위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아침에 따뜻한 둥글르차로 대체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1091님은 저녁 먹고 산책을 하다가 예쁜 접시꽃을 발견했어요. 길 가다가 한두 번은 본 꽃이었는데 이제까지 이름을 몰랐는데

네요. 검색해보니까 접시꽃이래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꽃인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의외로 이름은 알아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꽃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길 가면 이 꽃이 진짜 많이 보여요. 접시꽃이. 저는 사실 이 접시꽃이 나팔꽃인 줄 알고 막 가다가 어, 그 나팔꽃이다 이랬는데 접시꽃.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저도 접시꽃인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예쁜 꽃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밖에 가서 산책도 하고 좀 봅시다. 너무 예뻐요, 색깔이. 무궁화랑 비슷한데 길쭉하게 그 펴 있어요. 그래서 접시꽃인가 봐요. 접시 모양 같아서 접시꽃일 수도 있고. 저희는 JB의 레이백 듣고요.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진희님. 저한테는 8살, 4살 조카 두 명이 있어요. 한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8살 조카가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무 못해! 막 하면서 둘이 아웅다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잘한다고 해줘야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 라고 말했는데요.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이 유명한 말을 왜 안 믿는 건지. 조카들이 서로를 칭찬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문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고래가 춤추는 걸 못 믿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지니님 두 분 또 사이좋을 때는 엄청 좋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태훈님께서 아들 생일을 맞아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 자동차를 샀어요. 생일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같이 운전해 보려고요. 제 로망이 아들이랑 같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였거든요. 아들이랑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 먹을 피자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거 완전 이거 조종되는 그 자동차구나. 너무 재밌지 뭐. 태연님 다치지 않게 잘 다녀오시고요. 끝나고 맛있게 드시라고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윤성근님. 지난 주말에 혼자 등산을 했어요. 매번 아내랑 함께 하다가 이번에 혼자 다녀온 건데 꽤 할만했습니다. 조용히 생각 정리도 할 수 있고 주변 경치도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등산하며 땀 흘리고 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이젠 등산하기에는 좀 더운 날씨여서 그런지 수박 화채가 먹고 싶어지네요. 시원한 화채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낮에 가면 요즘에 좀 덥기는 하겠어요. 성근님 그 시간이 힐링됐길 바라면서 저희가 수박 화채 사드시라고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음식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오랜만에 잔치국수를 해먹으려고 신나게 면 삶고 고명 썰고 양념간장을 만들었는데요. 다 준비하고 보니까 멸치육수가 없는 거예요. 뜨끈한 잔치국수는 포기하고 그냥 비빔국수로 먹었는데 괜히 억울한 거 있죠. 앞으로 요리하기 전에 냉장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완전 공감해요. 진짜 요리하는데 딱 한 가지가 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살짝 이상해요. 아,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못 먹는 느낌이잖아요. 시은님 다음에는 꼭 육수 코인이라도 좀 구비해 두셔가지고 잔치국수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윤정님,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만의 작은 핸드메이드 브랜드를 준비 중이에요. 미싱으로 소품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매일 볼륨 듣고 있습니다. 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소품을 만드시길래 미싱으로 하시나? 약간 천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하는 그런 키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예쁜 그런 손수건이나 이렇게 목에 두르는 스카프 이런 것도 다 많이 팔더라고요. 윤정님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준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033님,

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죠. 일라인은 일자로 붙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롤러스케이트에 되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라인을 탔는데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중심을 못 잡겠고 롤러스케이트는 중심이 너무 잘 잡히거든요. 그 일라인 잘 타는 친구들 되게 부러웠었는데 요즘도 타는군요. 와, 너무 재밌지 뭐. 저희는 검정치마의 링링 이 노래 듣고요. 입으로 돌아올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볼륨을 높여요. 오픈 더 레코드.

가수들의 정성이 꼭 담긴 앨범을 제가 직접 열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눈으로도 보고 싶은 분들은 볼륨을 높여요 별그램에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꺼내볼 앨범은요, 이 앨범 되게 멋진 앨범이에요.

그래서 찍은 토끼 그런 포토카드입니다. 도도도도. 진짜 사실 이 퍼플루트 앨범이 못 나올 뻔했어요. 사실 그냥 이제 디싱으로만 나올 뻔했었는데 사진이나 포토를 이제 담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키트 앨범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픈 더 레코드 오늘은 퍼플루트 앨범을 열어봤고요.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실패하셨지만 다음에는 꼭 미리미리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뛰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베게린의 산책,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대게린의 산책, 데이먼스 이어의 유얼스 듣고 왔습니다. 김진님, 갑자기 밤식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밤식빵을 사서 먹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 있죠. 아니, 갑자기 밤식빵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저는 밤식빵 땡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달달한 밤이 콕콕 박혀있고 식빵의 단맛과 고소한 맛

안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제가 또 밤새 드라마를 볼까봐 추천을 안 해주려고 하네요. 정디가 얘기한 미지의 서울도 다 봤어요. 또 추천해줄 만한 드라마가 있나요? 해주셨는데 그럼 미지의 서울도 한 번에 다 보신 건 아니겠죠? 대박! 아니면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잖아요. 매주 매주 기다리면서 한 주에 하나 나오는 드라마를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밤샐 일도 없고 일주일 동안 설레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추천해줄 드라마 허수아비가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 4903님, 남편이 마흔 전에 늦가기 대학생이 되려고 해요. 같이 학교에 가서 복학 신청하고 왔답니다. 대학교는 언제 가도 생기 넘쳐서 좋더라고요. 신난 남편을 보니까 저도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지네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다시 대학생이 되는 남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새롭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30대 들어서 오고부터 사실 영어 공부를 제가 다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도 영어를 못하는 제가 너무 쑥스럽기도 했고 근데 지금이 아니면 좀 더 지나면은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4903님 남편분도 조금 늦가기 대학생으로 또 입학하셨지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요. 체력 때문에 힘들 순 있어요. 학생들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 관리 잘하셔서 공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지드래곤 피처링 아이유의

0: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주세요. 최대 3곡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주제도 시작입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와 신청곡 만나보기 전에 다음주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와 나만 아는 여름 노래가 있다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003님, 새벽 2시, 일찌감치 일어나 준비해서

전에. 그래서 그 노래를 저희가 외우다시피 막 들었는데 그때마다 막 열정이 느껴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그 노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데이비복스의 고, 소녀시대의 더보이즈.

보이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시작이라는 주제로 사연 만나보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님. 올해는 꼭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디지털 피아노를 샀는데요. 상반기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했어요. 이제 바쁜 시기도 지났으니까 학원을 알아보려고요. 피아노로 연주해보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아, 저도 진짜 기타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말에 기타를 하겠다고 제가 일렉기타를 샀어요. 사면은 하겠지. 거실에 전시용으로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기타를 하든 피아노를 해서 제가 또 밴드곡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밴드곡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밴드곡을 하려면 악기 하나는 멋지게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공무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옆에서 언니한테 되겠어? 언니는 진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언니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그러고 나서 언니가 붙었나? 2년 뒤에 붙었나? 1년 뒤에 붙었나? 그랬어요. 언니가 진짜 그 일 끝나고 6시 퇴근해서 오면은 그 공부를 한 3시간씩 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되고 나니까 되게 뭉클한 거예요. 이 언니 진짜 최선을 다했다. 마리모님도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마리모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스위스 오로의 하이파이브.

스윗소로우의 하이파이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K0541님의 사연입니다. 시작은 늘 기분 좋고 설레지 않나요? 이번에 취미로 댄스 스포츠를 배우게 됐어요. 취미로 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용기를 냈답니다. 첫 수업을 듣기 전에 댄스화랑 연습복을 사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서 대회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응원하며 노래 신청할게요. 보이넥스트도어의 I Feel Good. 댄스 스포츠 진짜 멋지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예, 칙칙폭포 기차 여행을 하기로 했네요. 당연히 삶은 달걀도 챙겨갈 거예요. 창밖 풍경을 보며 먹는 간식 정말 맛있겠죠? 기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보내주셨네요. 와, 그 오랜만에 기차 여행 가면 진짜 설레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빵 사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빵 사서 디저트 나눠 드시고 그리고 삶을 달걀로 단백질도 챙기시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벤트. 그냥 생일, 명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매실따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정겹고. 저희 엄마가 고구마 캐러 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몇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크게 지으셔가지고, 고구마를 막, 엄청 많이 심으셨고, 그리고 복숭아를 무슨 몇백 개를 막 종이를 싸셨대요. 그 조금 몇 개월만 지나면 또 복숭아 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복숭아를 따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 뭐 비가 막 왔나? 그래서 엄마가 먼저 따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가 갔을 때그 양파 지금 10개 얻어왔어요. 집에 10개 있어. 보라색 양파. 장난 아니야 진짜. 칙칙뽀뽀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오늘의 키오스크 주문 마감하겠습니다. 2주마다 주제가 달라지는 플레이 키오스크. 다음 주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야기와 나만 아는 여름 노래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의 댓글

0: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열어둘게요. 많이 놀러오세요. 박찬영 피처링 허회경의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 나잇.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선우정아 뒹굴뒹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준 퍼포먼스 매드롯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라는 예술 작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몇 달 전에 실제로 캐나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6459님 즐겨보는 방송 방청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떨어졌네요. 떨어지니까 뭔가 우울한데 다음 주 방송에 재도전할까요 말까요? 다음 기회가 있고 그 방송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은 방청 신청 계속 해보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방청객들이 계시는 프로그램 녹화할 때도 있는데 또 직접 경험해보면은 굉장히 또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름 재밌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해 다시 한번 신청하세요.

0131님, 엄마가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 많아져서 직접 와서 구매하시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엄마도 온라인으로 판매할까 생각 중이신데 제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웹 디자이너에게 맡길까요?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래퍼이고요. 오늘도 하지만 소믈리에 모먼트를 좀 살려서 닭볶음탕에 가르나차 레드와인 페어링 해봤습니다. 가르나차는 이제 스페인에서 유명한 와인이고요. 닭볶음탕처럼 다채로운 맛을 가진 요리에는 붉은 과일 향이 풍부하고 또 떫은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산도를 가진

사실 너무 매일매일 마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 땡기신다면은 요새 뭐 제로 음료도 많으니까 제로 탄산 음료 쪽으로 가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으면 좀 괜찮아지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먹고 싶을 때한 번쯤 먹고 이렇게 좀 정해두시면 어떨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면은 그래도 해소도 하면서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2566님의 신청곡 엔믹스 블루 발렌타인, 파인애플님이 주문하신 라우브의 스틸 더 쇼. You are-

5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혼자

0: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4: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아니,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 소믈리에가 돼서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곡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6424님.

아니고 진짜 매운 거라면은 이렇게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맵찔이들은 그렇게 억지로 매운 거를 안 드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9212님. 집 근처 공원에 순찰 로봇이 있더라고요. 밤에 인적이 드물어서 지나다니기 겁났었는데 순찰 로봇 덕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신기했네요. 이영지 로봇 페어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참고로 요즘 순찰이나 배달 그리고 환경 미화용 로봇이 공원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순찰 로봇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카메라도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겠죠. 뭐 여러모로 순찰의 기능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말 다른 도시들 특히나 그 중국의 그 첨단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배달을 드론으로 하더라고요. 드론으로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드론 수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 참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이겠죠. 인간을 또 편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도시 이름 선전. 중국 선전에서는 진짜 무인 택시가 막 돌아다니고 막 드론이 막 배달을 하더라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럼 9212님이 신청하신 이영지의 로봇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신청곡 페어링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일요일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습니다. 1208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고 들어오면 집안이 더 덥게 느껴지네요. 살짝 출출해서 미숫가루 타먹었는데 집에 미숫가루 하나만 있어도 출출할 때 가볍게 배채우기 좋더라고요. 노래는 웬디 Like Water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몸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집안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뭐 운동하고 오거나 특히나 샤워하고 나오면 덥게 안 느껴지세요? 뭔가 좀 열이 발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좀 막 덥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럴 때 먹는 달달한 미숫가루 참 맛있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는 음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새 뭐 미숫가루에 뭐 이렇게 아침 대용으로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진짜 뭐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미숫가루, 뭐 혼합되어 있는 곡물 혼합되어 있는 미숫가루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종류별로 한번 서치해 보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혜란님, 점장님이 은근 제가 야근하길 바라셨는데 평소였으면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엄마랑 저녁 약속 있어요 말하고 퇴근했어요. 나올 땐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집에 오니까 잘했다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혜라님 잘하셨습니다. 이 너무

그런 거에 조금 만족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그전 이런 연인의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또 속상함보다는 아, 무슨 또 멍멍 소리야? 진짜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빠르게 떨쳐내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괜찮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니까 아, 나쁜 사람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오늘 마지막 페어리 2815님이 신청하신 윤종신 오마이베이비 그리고 박종훈님이 신청하신 이 아이 한숨 전해드리면서 키라뮤직 페어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 회사를 지켜오신 경비실 소장님.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오늘도 수고했다는 인사로 다정하게 대해주신 분이다. 유독 지치고 힘든 날에도 소장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이번 달을 끝으로 회사를 떠나신다고 한다. 너무 아쉽지만 내일은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든든한 점심까지 대접해드릴 생각이다.

최백호 피처링 콜드 덫을 듣고 왔고요. 오늘은 김양훈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아, 사연만 들어도 소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 좋은 사람은 모두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소장님 덕분에 정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을 거라, 그리고 기분이 너무 또 행복해지셨을

0: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스테이션 X. 지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제니크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5월 14일 로즈데이, 그리고 6월 14일 오늘은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0: AI DJ 제니크고요. 한국에는 매달 14일 몽닥 기념일이 있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솔로들을 위한 블랙데이고요. 5월 14일은 로즈데이, 그리고 오늘 6월 14일은 바로 키스데이입니다. 사실 그 유래도 불분명한 키스데이지만 이런 기념일들이 평범한 날들을 괜히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키스데이라고 하니 왠지 마음도 달콤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쇼리실라

0: 기저귀
1: 금비.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2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아 키스를 부르는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름이 키스와 관련된 곡들 같이 들어요. 유키스의 0330, 키스의 여자이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입주!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0: 국토교 법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저는 제니크입니다.

스테이션 X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까지 사랑 가득한 노래 들려드려요. 레이디 엔터벨룸의 저스트 어 키스 들으며 오늘 스테이션 X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이제 막 식사를 마쳐서 오전 일이 수월하게 끝나서 기분 좋게 쉬는 타이밍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연이 꽤 많이 오고요. 또 주말이 더 바쁘다. 네, 주말에 새끼를 다 챙겨야 된다. 이런 사연도 많아서, 네, 저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당신들 너무 좋습니다. 일요일 오후 또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계세요? 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3, 4부에는 주말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듣고 싶은 노래 한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0: 정도로 애교를 하면 넘어가 주실 건가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7648님의 신청곡 G.O.D의 난 좋아 그리고 윤하의 말도 안 돼.
1: 아, yeah. A little bit of G.O.D's flavor.

수 있습니다. 5345번님께서 저 곧 독립해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만 남아서 적적하신가 봐요. 엄마는 보내기 싫다고 울먹거리고 아빠는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붙잡네요. 폴디는 독립할 때 어떠셨나요? 떠나야 하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안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울먹거리죠. 떠날 생각하니까 울먹거리지만 안 떠날 생각하잖아요. 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네. 울먹거리지 않고 정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떠날 때,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또 각자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독립을 해야 나도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깨닫고 또 아, 이런 게 필요했구나. 난 이런 걸 신경을 못 썼구나라는 것도 배워가죠. 네. 결국에는 누군가의 품에서 떠나서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결국에 뭐 엄마 반찬 이런 것도 얻어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또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살아남기 힘드니까. 이 호주님께서 출장이 잦은 직업인데요. 짐가방을 싸다 보면 항상 뭔가 하나씩 빠뜨립니다. 특히 충전기나 안경 같은 거요. 여러 개 구비해놓고 짐가방에서 아예 빼지를 말아야겠어요. 폴령은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길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돈 관리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 잘 챙기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대 제가 산산조각 내드릴게요. 저 라디오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진짜 큰 빅백을 하나 사서 빅백에 그냥 제 모든 물건을 다 넣어놓고 다닙니다. 네, 뭐 노래 안 하는데도 그냥 인이어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놔요.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꼭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냥 빼지 않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럼블피쉬의 아이고.

6026님 이번 주 내내 야근하느라 집에선 정말 잠만 잤어요. 어제까지 늘어져 있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오늘은 꼭 치워야겠어요. 청소하면서 제 몸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감도 폴폴 털어버리고 싶네요. 맞아요. 막상 청소 귀찮은데 하고 나면 어찌나 개운한지 몰라요. 힘내서 청소 파이팅! 유기농 루아커피 보내드릴게요. 5291번님 취준생입니다. 매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합격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레곤 하는데요. 확인해보면 각종 할인 쿠폰과 광고 메일이더라고요. 제 메일함은 제 취업보다 쇼핑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 메일과 함께 이 답답한 마음 폴폴 털어버리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볼게요. 저도 라디오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291님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스트레스 푸시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주님께서 얼마 전 헤어진 전 여친의 별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잘 지내나 궁금해서 조용히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스토리를 눌러버렸어요. 제가 봤다는 기록이 남을 텐데 어떡하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폴령이 저 이런 민망한 마음 좀 풀어주실래요? 볼 수도 있죠. 뭐 어때요? 뭐 아직도 미련 같은 거 남아있는 거 아니죠, 제준씨? 네, 그러면 안 돼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소개팅 하나 잡으시죠.

추의 1과 2분의 1을 듣고 왔습니다. 5649님께서 폴킴님은 택시 타면 기사님과 스몰토크 나누시나요? 전 사람 좋아하는 ENFP라 먼저 말 걸어주시면 열심히 수다 떨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탄 택시에서 가을광장이 흘러나오길래 반가워서 먼저 말 걸긴 했어요. 어? 저도 이 라디오 들어요. 이러면서요. 저는 오늘 또 택시를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그리고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아이돌.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1: 토너패드.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DJ 폴킴입니다. 오늘 3, 4부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Hands up 함께 할 예정이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간단한 사연 이런 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허정원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는 3부로 금방 돌아올게요. 어디 갔으면 안 됩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광고 듣고 주말 핸즈업 시작할게요. 쇼리실라!

기억이 나는데 혹시 뭐 만들고 계세요? 예쁘게 만든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핸즈업 퀴즈 타임. 이번에는 BTS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당연히 쉽겠죠. BTS 과연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보기 정말 창의적이다. 버터 소금빵.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버터 소금빵. 오. 2번 방탄소년단. 3번 백수 탈출 성공. 4번 방수털 실내화. 오.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다섯 분께 팥빙수 드릴게요. 오호, 팥빙수도 받고 BTS 정답도 맞추고 좋죠. 6447번님의 신청곡 BTS

906님께서 시험 기간이에요. 지치고 힘들지만 해야지 어쩌겠어요. K대학생을 위해 아이브의 해야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힘내시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느니라.

BTS의 Fake Love 그리고 아이브의 헤야 듣고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농담이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Hands up quiz 정답 발표할게요. BTS는 무엇의 약자인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 신청해 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제 잘 맞추시고 선물 꼭 받아가세요. 9963님께서 콩나물이랑 미역을 넣은 냉국을 만들었어요? 콩나물과 미역이 같이 들어간 그런 국이 있어요? 오, 약간 신선한 조합인데요. 한 숟갈 뜨는 순간 우리 집 식탁의 여름 더위는 이 냉국이 책임집니다. 주스에 여름 안에서 신청이요. 콩나물과 미역의 조합이요? 약간 알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또 그렇게 또 아예 낯선 그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약간 시원한 콩나물국에 그냥 이렇게 그냥 미역 같은 질감을 좀 이렇게 넣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바로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오, 맛있겠다. 주말 핸즈업 9963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0: 대박이래.
1: 0201님 배달 중인데 너무 더워요. 더위 날려줄 신청곡 부탁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어떡해요, 그러면은 너무 덥고 힘드시니까 배달을 시킬까요 말까요? 안 시켜야 되나? 근데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시키긴 시킬게요. 파이팅.

1456님 서울 엄마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저희 부부의 취향을 저격하는 이 노래 듣고 싶네요. 악뮤 아이유의 낙하. 어머니는 지금 우리 애들 잘 가고 있나, 언제쯤 도착하려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착하면 꼭 연락 한번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0: 9852님 집에서 종일 청소 중이에요. 손 들고 신청곡 외쳐봅니다. 엑소의 템포. 9852님 거기 안쪽 구석에 좀 안 닦인 것 같은데 거기 좀 닦으시고, 여기 먼지 좀 쌓인 것 같은데 저기 정리도 하셔야죠. 화장실 청소도
1: 힘내세요. 우리 모두 청소해야 하는 날들 있잖아요. 오늘 빨리 끝내버리고 한 주 잘 보내보자고요.

3번 인형탈 챌린지, 4번 헤비메탈 챌린지. 다섯 분 추첨해서 팥빙수 드릴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토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 이 멜로디에 춤만 출 줄 알았지 이 멜로디를 불러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이 멜로디에 귀여운 포인트 안무로 사랑을 받았던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챌린지 이름을 맞추는 게 퀴즈였습니다. 정답 뭘까요? 마지막으로 힌트 한번 드려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1번 앙탈 챌린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한테 뭐 사달라고 하거나 뭐 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해줄 거예요. 네, 아마도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주세요. 주말 핸즈업 이제 손 다운 내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0: 저희는 광고 좀 듣고 와도 될까요?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0: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곡으로 콜린의 오렌지 들어볼 거예요. 콜린, 이 콜린이 제가 아는 그 콜린이 맞겠죠? 아마 맞으면은 그 한강에서를 같이 썼던 친구가 콜린인 것 같은데 같은 친구일지 모르겠네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늘어주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윗집에 사시는 어머니 같은 이웃분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오, 그런 분을 자랑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떤 이유시기에 이런 사연까지 보내셨을까요? 4810. 15년 넘게 위아래 층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매년 텃밭에서 수확하셨다며 다양한 채소를 하루 걸러 하나씩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김장 김치도 맛보라고 한 포기씩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 문자만 보내다가 저도 과일을 조금 가져다 드렸더니 왜 돈 주고 샀어요? 난 그냥 가족 같아서 나눠 먹는 건데 맛있게 먹어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요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웃 복 많은 분 계세요? 꼭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받아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돈 쓰고 그런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직접 본인이 뭐 가꾼 채소나 또 본인이 담근 김장김치 이런 거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신 분 같거든요. 과일은 왜 샀어요? 이러시지만 그러니까 진짜 식사 초대 한번 하시면 기쁘게 오셔서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도 빈손으로 안

5년 연애가 끝났습니다. 20대를 모두 같이 보내고 이제 30대인데요. 제 손으로 끝냈지만 왠지 씁쓸하네요.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살다가 평생 안 볼 사이가 됐다는 게 울적해지네요. 와, 20대 중반에 만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0대가 됐다고 하시죠. 야, 요즘 같은데 진짜 긴 연애를 하신 건데 우리 며칠 전에도 그런 사연 왔었잖아요. 8년 연애하다 헤어지고 7년 연애하다 헤어진 분들이 우연히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다가 두 분이 인연이 됐다. 그래서 결혼하시게 됐다는, 그러니까 씁쓸해하지만 마시고 사람 인연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 요즘 사연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스킨케어 세트 1994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를 사랑해 자전거 탄 풍경 영원히 둘이서 박진영

0: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0: 자연재해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996년 1월 3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은퇴를 선언했던 그들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굿바이.

0: 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KBS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건강하게 맛 여행을 다니시는 걸 즐기실 정도로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럽습니다. 아유, 그리고 할머니로서는 또 얼마나 주말을 기다리시겠어요. 이야, 푸딩 세트 8233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선셋 뮤직 함께해요.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여행 가방엔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아가는데 돌아올 땐 예상치 못한 것들을 잔뜩 가져오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쳤던 예쁜 풍경, 즉흥적으로 산 기념품, 기획에 없던 우픈 추억 같은 것들요. 미처 몰랐던 노래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명곡들 잔뜩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Sunset Music. 소중한 주말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Sunset Music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184 요 며칠 공기가 선선해서 일하기 좋았어요. 더 덥고 습해지기 전까지 이 시원함을 만끽해야겠습니다. 김태우 사랑비

이정현 씨, 딸이 엄마하고 둘이만 놀러 다녀서 서운합니다. 아이가 한창 어릴 때 제가 바쁘게 일만 해서 그런가. 엄마처럼 가깝게 지내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 사랑한다. 딸이 좋아하는 트와이스 노래 신청합니다. 날 바라바라 봐.

동네에 무인서점이 있는데요. 출석부처럼 도장 찍는 면이 있어서 매번 찍었거든요. 고나미 씨. 오늘 가서 보니 제가 무려 120번을 방문한 거 있죠. 집보다 더 편하고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가도 120일이면 한 3, 4, 4개월을 가신 거고 하루 걸러 가셨으면 8개월을 가신 거고 진짜 단거리자 아주 최우수 고객이신데요. 고나미 씨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보람 세월이 가면.

저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도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백예린 스퀘어.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누가 뭘 좋아하는지, 이 물건은 어떻게 쓰는 건지 별거 아닌 것도 궁금해하거든요. 근데요, 또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다 관심이더라고요. 애정이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하 가족분들, 제가 여러분을 궁금해해도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관심이고 애정이에요.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였습니다. 아,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궁금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저는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 물음표를 갖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지?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기심을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 진심인가 봐요. 물론 진심이지만 생각보다 더요. 왜냐하면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연을 가끔 그 이게 미완결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됐는지 꼭 사연으로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저희가 라디오라는 매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서도 또 이게 이렇게 막 이어지는 느낌이 아닌 게 그래서 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오늘 월요일인데 과연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정말 상쾌하게 눈을 뜨셨을까? 아니면 월요일이라 아 또 월요일이다 하면서 눈을 뜨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음표 날릴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의 물음표 귀찮아하지 마시고 답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 월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샵 89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백현도영 인형 들려드렸습니다. 9767님 얼마 전에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 참가하고 왔어요. 한강 수영 1km, 달리기 10km, 자전거 20km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쉬엄쉬엄 완주하는 체육대회예요. 처음으로 한강 수영을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운동했고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요? 한강 수영을. 한강에서 수영해도 돼요? 와, 한강 수영 1km 하고 달리기 10km 하고 자전거 20km까지 아무리 페이스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저는 만약 이거 저한테 시키잖아요? 아, 그럼 거의 쉬엄쉬엄 한다고 치면은 뭐 최소한 8시간을 걸릴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축제가 있군요.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진도 너무 이렇게 힘차게 파이팅 하시면서 찍으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명숙님, 식구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창가에 둔 난초에서 기다리던 꽃이 피었습니다.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길 바라봅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명숙님. 근데 문자를 보는데 이 문자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8위 그리고 17위를 소개해드릴게요. 18위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인데요. 2015년 2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매된 곡이죠. 노래 좀 부른다 하는 분들께는 노래방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7위는요. 어반자카파의 겟.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는 미니 앨범을 발매하기 전 선공개로 공개됐던 곡이었는데 피처링에 빈지노 씨가 참여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까요? 나얼 같은 시간 속에 너, 어반자카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늘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늘 사진 예쁜 거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저를 감동시키려고 잊지 않고 예쁜 하늘 사진들 보내주셨더라고요. 5868님께서는 인천 도화역 인근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와 정말 이렇게 구름 한 점이 없을 수 있나요? 파란 아파트 단지 사이로 드러난 파란 하늘 보내주셨고요. 8807님께서는 목동에서 역삼으로 남편이랑 출근해요. 아침에 나오면서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이 예뻐서 찍었는데 하늘 좋아한다 하셔서 냉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일찍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7: 토익은 해커스.
9: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에 대비해.
1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9: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첫 번째,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두 번째, 난 진짜 교감을 갈망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상적이라고 하죠. 네, 영국 싱어송라이터 시에나 스파이로의 2026년 5월 발매곡 Material Lover이라는 곡입니다. 영화 The Devil Wears Prada 2의 사운드 트랙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개봉된 그 기념으로 저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라는 가사가 담긴 문장 찾아보세요.

교감을 갈망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죠? I crave a real connection 이라고 외쳤어요. I crave. 네, crave 동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몹시 갈망하다 라는 뜻이죠. C-R-A-V-E, crave. I crave a real connection. 나는 진짜 교감을 갈망해요. I like to turn the page. 나는 페이지를 넘기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싶다라는 의도로도 파악이 됩니다. With my hands and my nails. 그런데 이제 나의 손과 손톱으로요 라고 했으니까 아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걸 좋아하는데 나의 손과 손톱으로 넘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면서 that match my song.

0: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I keep my feet on the ground. I keep my feet on the ground. I keep my feet on the ground. 두 번째, 난 진짜 교감을 갈망해요. I crave a real connection. I crave a real connection. I crave a real connection.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상적이라고 하죠. Some call that superficial. Some call that superficial. Some call that superficial. 네, 이렇게 박자에 딱딱 맞춰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장원희님. 아침을 깨워주는 데는 이만한 노래가 없죠. 코요테 순정 신청합니다. 말춤 추면서 잠 좀 깨워볼게요. 그럼요 그럼요. 코요테의 노래들은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코요테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순정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까요? 8970님께서요. 제주도로 연수 와서 산무공원에서 새벽 운동 중입니다. 퇴직 기념 연수입니다. 아우, 그러셨군요. 퇴직 기념 연수라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970님. 산무공원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새벽 운동 파이팅 하시고요. 2085님께서요.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 산행 중이에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이게 어디예요? 정말 멋진데요? 서울이죠? 서울 맞죠? 와, 정말 정말 되게 높게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침부터 산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상쾌할까요, 공기가? 오늘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인증 사진들, 인증 사연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970님, 2085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머스의 Can't Say No.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선의는 선의로 이어진다.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아, 뭐 빼먹은 거 아니야? 뭐더라? 아, 미쳤다. 금요일에 김 부장님이 총무팀에 업무 협조 보내라고 한 거 있었는데, 아, 이거 외부 일정 때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자, 유원아, 침착하자. 일단 총무팀에 연락부터. 아, 총무팀 담당이 정대리님이네. 아,

0: 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같이 친한 아나운서 선배, 프리랜서 선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 선배가, 나 그분이랑 친한데, 그분이 너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 너무 괜찮은 친구라고 하더라. 라고 하셔서, 이렇게 시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좋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 자랑이었어요.
1: 네, 그래서 대충 듣고 있었어요.
0: 반응 좀 해주세요.
1: 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0: 이게 지금 오늘 주제가 선의는 선의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나의 뭔가 나의 평판과 칭찬 배틀이 되어버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잘 살고 있으면 그게 항상 돌아오는 것 같기는 그럼요. 합니다.
1: 저는 네. 이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20대 때는 좀 그런 편이긴 했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선물을 되게 자주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세인트 모텔의 Mov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1288님 어제 배고픈 거 참고 감자 에그마요 샌드위치 속 만들고 잤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역시 이른 기상의 비결은 공복이다. 3, 2, 1. 유후. 요란한 알람 소리도 아니

네, 조정식 FM 대행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7288님의 오늘의 주제곡 박지훈의 유후로 시작했고요. 7288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일요일에 맛이 있고 또 월요일에 맛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오프닝 사연에서 우리 7288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요일에는 뭔가 다가오는 한 주를 준비하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면 한 주 시작이 좀 가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밀프렙 같은 것들 준비하고 뭐 커피도 내리고 좀 청소도 좀 해놓고 뭐 간만에 뭐 이렇게 정리할 곳들도 정리해놓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좀 내가 덜 힘든 느낌?

0: 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더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家全身菜 FM 大平均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FM 땡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FM 땡진을 여는 오프닝 사연이 됩니다. 그리고 또 FM 대행진을 채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좋은 일, 기쁜 일, 경사, 축하축하추해서 한 번에 모아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인 그룹이었던 진우시연 1집의 후속곡 최고의 디바 엄정화의 피처링이 더해진 노래 1집 후속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아마도 제일 그 또 히트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이 곡 아시는 분들은 말해줘. 아시겠죠? 네. 잠시 후 조정식식 음악 퀴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 4부 상쾌한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두 분이죠. MC의 허유원 아나운서와 함께 월요식 식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시고요.

곳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한주도 그럴 것입니다. 정답은 진우션의 말해줘였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드리면서 힘든 아침을 날려버렸습니다. Let's go 식식 플레이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혹시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7월부터 지하철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주는 유실물 집앞 배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공사는

와서 또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아, 이상범 씨. 그때는 속물입니다. 조금 아쉬웠네. 이기용님. 연상의 우리 아내. 저에게는 대박 선물. 누나 사랑해. 라고. 이기용 씨. 귀엽네요. 연하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누나 사랑해. 이런 걸 전 누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성이 저한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가끔, 그거 되게 괜찮겠다. 그죠? 뭐, 왜냐면, 좀 약간 연상연하 커플들은, 막, 이름을 부르거나, 막, 뭐, 누구 엄마, 뭐 이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챙기고, 식사비 내고, 뭐 그런 모습들. 제가 뭐 스스로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을 또 했지만, 또 동시에 나중에 좀 이제 경제력이 좀안 좋아졌을 때, 그때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그런 어떤 모든 걸다 지고 가는, 저는 그냥 장남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0: 노래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그거 거기 거야?
1: 어? 아무튼 최근에 아무튼 어디야? 내가 어디까지 했어?
2: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아, 우주내에서 내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럼 네. 즉시 예비로 작동되는 이중 냉각회로 이것까지 탑재를 해놓은 거야 이게. 아주 보통 내복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비싸지. 내복 이거는 2028년에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4호에 처음으로 딱 주입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나도 그 살만하면 입어보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이거.
2: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극한의 온도차를 극복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상 120도가 이게 맞아 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영화가 잘못됐던 거래요. 아, 영상 120도고 영하 130도래요.
1: 뭐야 이게?
2: 야, 이 극한 온도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복입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명품 브랜드에서 이번 내복을 만들기 전에 2024년 이미 달 탐사용 우주복도 디자인한 적이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명품 업체들도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탐사, 우주 관광 산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남들은 우주에 가서 옷 만들고 신세계를 개척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소나 제대로 키우든지 소도 제대로 못 키우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2: 아, 박영진 씨 화금만 내시고요. 아, 대단합니다. 아무튼 우주 내복에 진출한 명품 브랜드의 소식을 오늘 전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또
3: 안녕하십니까?
2: 새로운 또 모습으로 오셨어요.
3: 조정식 씨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당선 축하드리고요.
3: 네, 고맙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FM 대행진에는 처음 오신 거죠?
3: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2: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죠?
3: 뭐 제가 전부터 늘 말씀드려왔지만

0: 노란색 파프리카, 이 노란색에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피라진, 이런 귀한 성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뇌경색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초록색 파프리카는 가장 덜 익은 상태이지만은 이거 다이어트의 으뜸입니다. 아. 천연 당분이 덜 축적되어서 열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1: 아, 그럼 성분의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각각 좀 살펴보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 예, 정확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초록 파프리카 뭐 저마다 서로 다른 유익한 항성분을 품고 있죠. 예, 다양한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골고루 드세요. 무엇보다 이 영양소들은 열을 가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파프리카를 섭취하실 때 오래 삶거나 볶거나 지거나 하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먼저다. 예, 감사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또 파프리카 대해서 알아봤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세윤님께서
0: 뭐라고 하십니까?
1: 아니, 오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0: 내 친구, 내 친구 트럼프
1: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는 15일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14일이기 때문에 생일이 많네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2: Thank you very much, Mr. Joe.
1: 고맙습니다.
2: Mr. Joe, thank you.
1: 정식 씨, Joe. 고맙습니다.
2: Joe Biden?
1: No. I'm Joe 정식.
2: 조 정식. 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조 바이든 씨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은가 봐요.
2: Sleepy Joe. Sleepy Joe.
1: 네, 오늘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지금 그 이란과 협상이 타결됐다. 호르무즈 해협 이제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됐다는 속보가
2: good
1: 지금 뜨고 있는데
2: good news, good news.
1: 조금 본인 생일에 맞춰서 좀 이런 또 굿뉴스를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No.
1: 아니다.
2: No.
1: 내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2: My birthday.
1: 나의 생일은
2: okay.
1: 생일은 좋은 날이다.
2: 영어 안 돼요.
1: 영어가 안 된다. 오늘
2: Please stop it.
1: 제발 그만해 줘라.
2: Please stop.
1: 부끄럽다. 내 생일인데 자꾸 말 시키는 거 부끄럽다.
2: I don't know birthday. I don't know birthday.
1: 나는 내 생일에 대해서 모른다. 부끄러우니까 넘어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2: I love peace.
1: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네, 자세한 뉴스는 이따가 또
2: 호르무즈 오픈? Goodness. Goodness.
1: 호르무즈가 오픈된 것은 매우 좋은 뉴스다라고 yes. 그렇다라고
2: not
1: 말씀을
2: fake news.
1: 나 가짜 뉴스가 아니다. 확실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상님과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빠바이.
2: Thank you.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loving you.

늘 형제들에게 뺏겨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먹는 거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요 라고. 약체다 보니까, 막둥이다 보니까 그 입도 작고 손도 작고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먹는 상황이 생기면 이럴 수 있어요. 0314님 선물

이장씨 반갑습니다. 세희씨, 영준씨, 영선씨, 2483님 풍덩 보내셨고요. 정연호씨, 3205님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0: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자, 이제부터 식식이들의 모든 축하는 저를 통합니다. 축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축하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생일 축하를 좀 드려야 되는데 가장 연장자 축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생일 축하 축하 축하! 1946년생이십니다. 가장 먼저 축하를 드렸고요. 자, 올해 그 유독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보내고 계신다는 병렬 씨 댁 고3 현빈이 아빠가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애 라디오에 일찍 문자를 남겨줬어요. 우리 병렬이 생일 축하축하축하! 오늘 명량 테니스 모임 신동숙 회원님도 생일입니다. 축하축하축하! 자연 씨의 큰딸 시우가 26번째 생일날인데 대학원 합격 소식을 또 오늘 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시우 축하축하축하! 고봉초등학교 5학년 정보성 친구 대전광역시 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5학년 대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아, 대한민국 대표까지 갔지요! 축하 축하 축하! 3부로 오겠습니다.

정릉 터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반대 성산 쪽은 하월곡에서 정릉 터널 또 홍은 램프부터 성산 램프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부근을 지나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부터 반포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

0: 많이 하나요?
1: 아, 어제 그래서 런닝 이제 저희 같이 뛰시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아무도 라디오를 듣지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진짜 큰일이네.
1: 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침 몇 시에 하는지 누가 하는지 막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막 검

0: 아니에요? 저 형님이시네, 형님이셔. 아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2864님과 함께 갈 거고요. 같은 강서구입니다. 마스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마스... 안녕하세요.
1: 강서구라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0: 마스님.
1: 네.
0: 강서 어디셨죠?
1: 저희 화곡동입니다.
0: 화곡 어디 뭐 까치산역 쪽이에요? 어디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까치산역 쪽이세요?
1: 네.
0: 우리 그 얌님은 어디세요?
3: 저도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0: 화곡동. 야, 정확하게 그 어디 그 화곡동 어디 몇 동이에요?
1: 전 8동.
3: 아, 저는 이사동 쪽이에요.

0: 중인 마스 남편입니다. 퀴즈 중엔 함께할 수 없어서 청취하면서 마음으로 응원 중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요즘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에요. 신기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니 뭐 오늘 이렇게 4승 도전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너무 좋은 추억을 쌓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아 마스님 저희와 함께

0: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내일 만날게요.
1: 네, 내일 봐요.
0: 네, 빠바이.
1: 빠바이.
0: 네, 아, 귀엽다. 우리 그 성진모 씨가 목소리만 들었더니 딱 소고기만 먹고 자란 보이스라고. 외동딸 귀하게 자란 보이스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약간 기름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등심으로 해가지고 딱 좋은 부위만 먹고 자란 그런 목소리입니다. 아, 자, 우리 그 얌님과 한번 맞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전장 문자 샵8910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전자들. 자, 그리고 청취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D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이 흥행한 그 다음 해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습니다. 카우보이 인형, 우주전사 인형을 주축으로 한 장난감들이 주인 몰래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으로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최근 7년 만에 다섯 번째 시리즈 개봉을 앞두고 연일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장난감 세계의 환상과 추억을 모두 담고 있는 이 영화 시리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토이스토리, 2번 그리워하면 언젠간 네버엔딩 스토리, 3번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세 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도전장 내주시고요. 토바투의 고아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0: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5도, 포항 28도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 김동림 씨가 기자님 몸짱이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몸이 대단합니다. 우리 KBS에서 무슨 바람이 부는 건지 오현태 기자.

0: 그래서 대출을 조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대출 조이기는 금융위의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 가동에 따른 건데요. 금융당국은 과도한 차입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사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이게 또 신용대출이 꼭 주식 투자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비상금이나 생활자금융 등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적도 나와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뭐 오늘도 뭐 좀 주식시장이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그 투자는 꼭 본인의 판단에
0: 그렇죠.
1: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0: 네.
1: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방준원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고요. 네, 임경리 씨 포함해서 기자님 몸짱 얘기에 보라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실망입니다. 자,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모드투어 네트워크,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함께합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0: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싶어요.
1: 좋습니다. 아, 다이어트를 응원할 거고요. 네. 자, 월요식식회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원을 칭찬합니다고요. 직장이나 또 일하는 가게에서 FM 대행진 듣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2: 맞아요.
1: 자, 오늘 월요일에 긍정적인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팀원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0: 네, 우리 팀 막내 땡땡씨 여기저기 눈치 보고 윗사람들 맞추느라 고단할 텐데 늘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막내 역할 잘해주는 점 칭찬합니다.
1: 라든지
2: 늘 가장 먼저 출근해서 샌드위치 만드는 우리 가게 없어선 안 될 제빵사 빵빵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성실함과 손맛에 늘 감탄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런 네. 사연도 좋습니다. 와, 네. 너무 좋겠다.
1: 우리 그 팀이라고 하면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는 딱 있잖아요.
2: 네,
1: 사무실에
2: 그쵸.
1: 진짜 그 약간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오늘은 진짜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아나운서 실에 난 진짜 이 선배 후배 칭찬하고 싶다. 좀 한 명만 짚어서
2: 진짜 진심으로. 천사 선배님으로
1: 진심으로 네. 오케이.
2: 그 김재홍 아나운서라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팀장님이셨다가 네. 내려오셨어요. 이제 네. 근데 정말 저는 살면서 그렇게 너무 좋은 선배님을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담당 팀장님이셨는데 배당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스케줄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면 본인이 항상 채워주시고
0: 그렇지.
2: 제가 팀장님 저 어떡해요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걱정 마 하시면서 이렇게
1: 기다리 아저씨처럼
2: 진짜 너무 좋아요.
1: 허유원 아나운서는 네. 이렇게 좀 민폐만 많이 끼치고
2: 저는 뭐 그런
1: 선배님한테 잘하세요. 그런
2: 역할이죠.
1: 선배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2: 그러니까요. 네.
1: 되게 좀 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진심에서
2: 맞습니다. 네, 진짜로 오케이. 아마 안 들으실 거예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칭찬하고

0: 교무실 생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덕분에 감사해요. 아 이렇게 또 이 삭막한 분위기에 막 파티하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이벤트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너무 좋죠.
1: 맞아요.
2: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지금 MC배형님 말씀하신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인플루언서 빌런이 한 명 있거든요.
1: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허유원 아나운서가 좀 있는데.
0: 아니 뭐,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빌런 알죠. 뭐 성격이요 아니면
1: 아니, 얼굴이.
0: 아 얼굴이.
1: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똑같다. 아,
3: 예뻐요. 미미.
0: 아, 감사합니다. 오, 우선 감사합니다. 오,
1: 네네. 교도소에 들어가지. 아니,
0: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2: 맞아, 맞아. 아니 왼쪽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0: 성격이 닮지 않았겠죠?
1: 대한민국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2: 0087님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 1팀 막내 박홍원 순경님.
1: 와우.
2: 아들 같다고 하니 16살 차이 나는 저에게 어머니 하면서 오. 아들처럼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1: 아이고.
2: 오늘 아침도 출근 전에 연락이 와서 커피는 뭐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주네요. 아들처럼 든든합니다.
0: 성격 너무 좋다 진짜.
1: 이런 막내 있었으면 너무 야. 근무하고 출근하기 너무 행복하시겠다.
0: 진짜 성격 타고 나는 거겠죠?
1: 그럼요. 이것도 뭐
0: 저는 진짜 이렇게 못하겠어요.
1: 어 미리 여쭤보고 커피는 뭐 드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사랑스러워.
0: 어머니 이렇게.
2: 이게 우리 박홍원 순경님 아 그럴 거예요. 뭔가 선의를 풀고 뭐 밥을 사

0: 정유정 과장을 칭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 알아서 딱딱 해주고 음흠. 또 회의록 정리가 일품입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직원입니다 해주셨는데 문자 자체가 좀 차갑네요.
1: 그래서
0: 너무 업무 위주로 문자가 좀 왔네요.
2: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해요.
0: 아, 그래요?
1: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일 잘한다는 칭찬이 최고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유도 식디 주파수 고정입니다.
1: 아, 칭찬합니다.
0: 별명도 천사예요.
2: 아, 한예선 주무관님. 네.
0: 네네. 야, 이거 말 됩니까? 네. 4416님.
1: 4416님, 우리 도서관 민정쌤. 베이킹이 취미라서 가끔 에그타르트, 마들렌 등 구워와서 티타임에 먹으라고 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2: 아,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0: 와, 이거
2: 너무
0: 진짜,
2: 좋아요. 진짜, 굉장한, 진짜 사랑해요.
1: 너무 사랑스럽다.
0: 우리 그 윤예본 베이킹. 작가가. 네네네. 그 이런 거 좀 가끔 해요.
1: 어, 베이킹 굽습니까?
0: 저 그 두촌쿠도 우리 예본 작가
1: 맞아 맞아 맞다
2: 너무 맛있었어
1: 맞다.
2: 진짜
1: 와, 직접 만들어서
0: 얘기하는 요즘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요즘 베이킹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네. 아니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1: 두촌쿠만 있었는데
0: 그냥 요즘 좀 바쁜가 보다
2: 아, 부담 주지 마요
0: 아, 요즘 좀 바쁜가 아니
1: 구울 때가 됐나 보다
0: 취미가 바뀌었나 보다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1: 아.
0: 8047님 저는 홈쇼핑 PD인데요 후배 중에 항상 담곰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저희 업계 특성상 매출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상황들이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럴 때마다 이 귀여운 인형을 하나씩 쥐어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해주는 우리 담곰

0: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주제 너무 좋다. 간만에 우리 좀 순해지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0: 이런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네. 최고의 사연을 광고 듣는 동안 뽑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조정식 FM 대행진 4부는 우리 금융그룹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FM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8687님 그 사연 좀 읽어주세요.
1: 네, 우리 팀 유일한 청일점 영달 씨를 칭찬합니다. 복지관 식당 특성상 힘쓸 일이 많은데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말 많고 탈 많은 할머니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미소 천사 영달 씨 특급 칭찬해 주세요.
0: 영달 씨는 영달 씨는 이름부터 느낌이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싹싹하고
2: 천사 같으세요.
0: 일 잘할 것 같은 네네. 느낌 있잖아요.
1: 맞아.
0: 약간 정식이 같은 이름이잖아요.
1: 그러네.
2: 정식이요? 어.
0: 영달 씨. 아, 영달이 이름부터 영달 호감입니다. 영달 씨. 네.
1: 미소 천사 영달 씨. 네.
0: 자 우리 2555님도.
2: 2555님 저희 회사 우과장님을 칭찬합니다. 사장님의 이상한 소리를 늘 컷. 해주시고 직원들의 소리를 항상 듣고 잘 정리해서 모두가 화합하게 해주는 우과장님 최고.
1: 이런 분들 필요해. 미드필더 같은 분들.
2: 중간 네커터 중요하거든요. 이 윗분들이
0: 필요한 사람. 뭐 이제 그 쓸데없는 소리나 네네. 뭐 이제 좀 이상한 소리 이제 위에서 네. 할 때 네. 에이 사장님
2: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0: 줘야 됩니다.
1: 그치, 말 그분들은 끊어.
2: 오히려 더 큰. 그치. 근데 그건 사장님한테 좋아요.
0: 사장님 지켜주는 맞아, 맞아.
2: 지켜주는 거.
1: 어,
2: 진짜.
1: 맞아.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 말 더 나오기 전에 그죠. 아, 오늘 이제 최고의 사연을 뽑고 저희 그 동료들에게 커피 10잔 드리기로 네네네. 했잖아요.
0: 드려야죠, 드려야죠.
1: 자, 우리 허요한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십시오.
0: 누굽니까?
2: 오늘의 씩씩이는요, 아까 전에 아들처럼 싹싹하게 자라신다는 김포경찰서 4호 지구대 1팀의 막내 박홍원 순경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0: 솔직 아니 진짜 솔직하게
1: 솔직하게 해야죠.
0: 솔직하게.
2: 왜냐 멕시코가 지금 홈팀이 너무 네. 강하기 때문에 1대1 무승부 예상합니다.
3: 1대1 무승부.
1: 네. 무승부.
3: 전 1대0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네. 주에 갑시다.
3: 자 대한민국 뜨겁게 감사합니다. 또 외치고
1: 파이팅!
3: 다음 주
2: 파이팅!
3: 월요일에 만날게요. 두 분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빠빠.
1: 빠빠. 빠빠.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